0: 언제, 마 언제 고이고 예다.
1: 비라 이때 노엘아 디로디.
0: 아리다토.
1: 가인가니 한다고.
2: 베네타나 비야다.
3: 비로토아, 비로토아 에레 이쿠스텐다.
2: 가스테 가스테야다. 우르디냔 티타다고. 벤부다라.
1: 에스, 바두알라 디루디. 바두알라.
4: 멘디 아르테안 갈두다.
2: 바이, 오데이 아르테안. 에구스키악 에스두 베라 이쿠스텐 라가텐.
1: 아리스쿠아 이가로다.
4: 에나고 호레탄, 비우르투 레이케.
1: 이쿠스, 이쿠스, 베기라 멘디라, 베리로 아르카리디라.
2: 안드라마리코 깜바약! 바로기코악!
1: 데이카 다빗!
2: 오치베레시아 다우케! 내가 레사리디 살라디루디!
1: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 베디르미디라!